생각이 절로 가네.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한 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 다 임그리운 다시로구나. 앉아 생각 두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 무진 간장

보자잉! 내 귀가 또 신나지 내 진야 또 신나지 내 딸도 내 딸도 와우 내 딸도 와우 You were there, you were there, you